0: 약불 족시하네 약불 에글리시암 즉 애초리 끝이니까 몰라 꼬는 애초리 치과 에글리시암 이마
1: 아 뭐야 중요한 형 도대체 이마 때 수술 미치고 꼬치